또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.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. I love you so much. 조금 뻔하지 마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. Baby, do

하지마. 너 뭐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마. 하지마.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마. 딴 데 가지마. I love you so much. 조금 뻔하지마. Yeah, yeah, yeah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마. 다시 나지마.

그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.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. I love you so much. 조금 뻔하지 마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. Baby, do

하지마. 너 뭘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마. 하지마.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마. 딴 데 가지마. I love you so much. 조금뻔하지마. Yeah, yeah, yeah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마. 다시 나지마.